미기배우나 뭐 케니 체즈니시고 The Wailers 이제는 가서 막아오 이치외와 Everybody wants to go to heaven now. 미외가가 윈드몬 기가이샤 사 내고 기기노에 뜨기 지금 기가이샤 골팅 민노와게고 오차는 맨다 겐 비싸니고 민노와야 민노피마티즌 비싸니고 아마기샤 오토메노원 게고 답스코가기 오토메노와 토에 맞네기 지각 미타스 디바이건 엔사미니 루니 팟 빙고 기기 치바키나게 와 가코에미 이기 웨는 거 디바 좀 컨솔레이션 프라이즈 위너 솔리드 다이아몬드 Elizabeth Wagner, Fisher Branch, Irene Chamberlain, Red Lake, Red Deer Lake, Tagin Kanin Red Lake, Red Deer Lake, John Blacksmith of Winnipeg, Michael, Michelle Verhage, Winnipeg, she got Priscilla Bone, Winnipeg, Eggy Chibakinage, Wetaminabe Kanak, Jackpot Prize Winner, Blackout, Charlene Kobliski, Nelson House, hey, Tiggy Bakinage, Magjagin Gitam. He comes to go $214,101. One Joe Thummanum, Looney Pot. Consolation Prize, $3,100. Blackout Prize, $1,500. 45 numbers or less. Consolation Prize, $1,500. Ah, Magashakin, Ki Thomama, Kiwins, the Win Gay, Gatipa, Jim. He spinning up in NCIFM.com in the Wagitama, Babak me ma bingo, Magopit one bingo sellers me my what? Kami ma ka so walking gay. Kit me zwe, get down the Nangi was an agonist, and you're getting you to me no one. Ah, me sako and gay, get to one. I have one got a question. Julian Taylor, my scotch seeds, me wake to garnish.